0: 지금 맞아네.
1: 예, 아무런 나는 맡았세 그냥
0: 뭐. 아니, 타포 그냥 맡았세 너.
1: 네.
0: 전무장지가 의타지만 그런 뭐 아주 좀 봤다 막히가 돼. 해로 들어가 마드가네.
1: 노래 빨리 해.
0: 얼른 거야.
1: 해 내가 했으나?
0: 해 달라 로데.
1: 아니 다 로데. 응. 너 해는 거야네.
0: 해 더 하고 보 얼른 물어봐 봤으니 해 하고 더 하고 보.
1: 아.
0: 해라 이너.
1: 네. 네 시야비디 요래 또 냐이네.
0: 아빠 헬블리 때나.
1: 아.
0: 아빠 헬냐 부타 때바나 엄마.